지순 라송 가사 아 이소 포페카바 아로 온조 그때 그 감고 나스망 바블손 마라가리 돈이 이름틀레니 기랑고 조조 크나소나마나 다오 프리니 도 콜라치바지 예소마이나스망 코치 컴보지 프로그램 코크나스카나만긴 얀 아카시바니 투랑

0: 아유, 염이스티랑 내 도나 가해족 난리 옥가이 자만기노
1: 바바이안 닦아봐 잔이랑리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
0: 나죽동 나마이코마시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 만나 득밭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너 자프레디밍 자마노 나 사족오디 낭유비인이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유비인이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
2: 야코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아띵아
3: 자비나 알아봐.
4: 야, 녹화니 자비. 마바이야 낭바이니 자비. 아루야 녹니 자비.
5: 아야, 야, KYC니 레카랑바. 뱅게 프라콘 능탕탕 나가. 금흑니 감난 기사 자비엔 조려제 남아점.
4: 금흑난 졸리게빠. CKYC 아이디 동아바. 낭이 에카운 박사 사파금은 KYC 콘. 낭이 뱅 CKYC 리지스트리오 가파스카겐. 지오니콘 아 능탕만 차급바 멍치브리 동아바. CKYC 아이디 넘버 코 만겐. 아루 얀라 뱅 랑오. 아루 파이낸셜 인스튜트 랑오 졸리게빠 우아. 야니 오르토아라. 나아 뱅게 사오 KYC 업데이트 카하오. ওদে কপনো আপডেট খানা নাং থাইজাওয়া হা
6: আরবিআই আগানা নালজকবা ব্যাংকিং না কেওয়াইসি না নিসখাংপা জাকুদি এনিওয়া

나시망 19 마락니 기장 꼭 나소화하 다우츠큰 콜라치 옹아 하운 델리오니 왔다트급바 베벳 바르티 프로그램 꼭 나소겐 우니 졸졸 치사바지오 힌디 코보르 치사바지 미니트 봉아오 잉글리시 코보르 꼭 나소겐 얀 아카슈와 니투라

나시망 수비타 상마니 기드랑코 크나소와하 다우심푸 모무니 기드랑코 크낭스카겐 기드랑아라 리바리바 차메나 아로 카슈왕 닥마나낭나

0: 염치랑 뒤 도나 가이죠 난리 아이 잠안 깨나
1: 바바이 안다카가 잔이랑 니 낙나니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족바
0: 마주똥 나마이 코마시야 아니 그 자나 스카랑 거 자나만 나디 빡 아가 자이겐바 안통니 자나 스카랑 거 주소가 나만 나 하고 나 위자마
1: 암바 나 잡혀 뜨는 자마는 나 사주고데 낭이 베니 남근이는 사가니야바 무등 지급바 아로 가리 낭톳급바 잔이랑 거 왔도하 낭이 베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내슈 삼자가랑 거서 자고하
0: 야구 고미시너비 더 푸드 세프티 메가랑 실용니 기타 위야띠가
2: टीकू जी 100 ग्राम पेड़े देना
3: 250 ग्राम से नीचे नहीं मिलेगा
2: अरे क्यों
3: मिनिमम तो लेना पड़ेगा ना
2: अरे भाई

0: 나눠서 나왔는데 나온 후에 아야 자 서서 놓고 그냥 저 니신 버릇으로 나온 자누아리서 놓고 그냥 너는 아카리 움직여 아 어디 만져 어디야 안비야 아 네
1: 우리
0: 사랑하하
1: 아 치러 가고 있어
0: 아 우리 사랑이구만 아리 감론 가늘이 만져줄까 아 우리 아디 아가 누가 자고 나도 도마하 아 우리 아가는 다섯 가게다 다 가야겠노 씨는 안돼 차근이 갓나고 하죠 건데야
1: 뭐냐
0: 왜 빛나는 갓발이네죠 너네 마인드기양아 낭문컴 가겠냐 에요 아니 만져하대 아랑하대 각하리리 이저대 사자하면 야 손키스텐 이거 딱 부림나 나리 샤우야락바랑나 같은 아까락기 보스 자닥기하 각하리 사상적다 원래 너흥디 낭문 아디컴 갈라리 만져하 와 고정 바구바체 양인이니 알쟁차 야 나낭나 가오마로 양인이 알쟁차 고정 바구바체니 아하디 드여버스 그리마하 네
1: 엄마 참 미나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
2: 수아 서풍 원래 풍선에 하나 가봐
1: 아버지 아버지
3: Chicken, you know, the body. But I'm going to say, you're not.

0: 뭐야, 그러니 지금 하는 것처럼 방배야?
1: 아, 복잡하지? 못해.
0: 뭐야,
1: 복잡하지?
0: 니가 너무 나온 거나, 니가 나도 못한다는 거야, 이거? 뭐? 이렇게 나왔고, 그렇게 잡아야 하나?
1: 네, 나왔고. 주차하고 맞추고, 의착해. 그러면 의착해. 자리 좀 찍었어, 의착해. 농협법 의착해. 공사 뜯어서는 의착해. 말고 있는 것들, 그걸 믿는 게 뭐가 참. 자리 좀 찍어!

0: 맞지? 아유, 미션 마스크를 나온다, 그지? 우리 스카이랑이 마스크를 받아가요, 시리얼이나 같이 받아가요. 미션보다 먼저 좀 만드는 거, 우리 먼저 좀 만들어 어떻게 하더라? 지신이 하면 우리 스카이를 하잖아. 왜 그러나? 미안하다, 미라클이 좀 와, 감금하는 게 먼저. 분위기만 안 틀면 미라클이나 감금하는 거 맞다, 지나 미라클이 놓고 보면 뭐 보니 하거나, 이게 뭐? 지슈아가나 미라클리니버가 우리기만 내 밑에라고 안 하겠다. 맞다 바보. 지슈는 이놈이야. 아멘. 다친게 미안해 비빈이죠.
1: 왜 뭐?
0: 마맥인커?
1: 왜 그래?
0: 왜 저거? 마맥인커 생일이 아냐?
1: 지금 저희 박자리가 생일이 있을까요?
2: 아유, 내가 아니 전치해로운 농자 탕나선 전체야 소나리 무모나리 왕난 딱 일어나 남긴 하.
0: 그 문화가 말문데?
1: 야 아츠
2: 우리 빨리 쳐.
0: 와 아츠
2: 아츠 뭐야 딱 찍기로 그나.
0: 아가 와 이거 뭐야 아츠 먹을래 그냥.
1: 소는 비싸면 비싸. 예민을 하나 잡으려고
0: 하나. 뭐야 나야? 아츠 그럼 비싸면 이거 뭐야 이사?
3: 사프라 트레이드 봐. 아마 손질러 문질러 오는 닥치네기노.
0: 이리 아픈데 저거 뭐가 없지? 오 야 저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이 사건이 상관 만들어 놓고 봐. 진짜 왜?
4: 아 맞다니 트럭은 나기라 끼우 닥쳐까지 맞고
0: 저거 섭사 무섭게 오 이게 무섭게 저거 어디 존나 없으니까 이거
1: 아시아?
5: 아빠, 마차 있는 남극이야.
0: 어디서 섰지?
5: 어디서 섰지?